미안하단 말 좀 그만해. 그렇게 미안하면 내게 왜 그런지 말을 해. 이유가 없다니 그런 게 어딨어? 어?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말해 어서. 혹시 어디서 무슨 말 들은 거야? 말해봐. 그 말이 틀린 걸 수도 있잖아. 아니면 내가 널 너무 구속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? 어?

뭔지 이거 뭔지도 모르지만 1시 그리고 2시가 되도록 방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.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아. 벌써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죽을 것 같아. 넌 전화도 받지 않아.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아.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란 생각 난 미칠 것 같아.

할멍네 우영파띠 자파리. 할멍네 우영파띠 가민 애기 호박이영 호박잎 부르 고치너물. 우리 할멍네 우영파띠 명품 진품 세간사리는 덤 벗돌불렁 자파리영게. 어멍도 되고 아방도 되고 혹으로 밥도 하고 너멀국도 끓이고 조물조물 너멀 무치고 밥 먹게. 모당아장 우영파띠 자파리 뱃도 덩삭덩삭 고치노람쩍.